0: 여러분, 여러분들과 대 마바촌나. 아마 나왔다. 그러면 어디서 빠져갔어? 어떤이 빠리나요? 빠졌다. 여기 지금은 다 모았다. 그러면 언니 보라는 무관이 맞건.
1: Kesä oli mopo, oli kesä mopo, mopo, mopo, oli kesä mopo, mopo, mopo, oli